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어제는 한국에서 어린이날이었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안정과 관계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후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오늘은 우리 일상 속의 불안과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먼저 호주 도로 위의 안전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한 교통위반이 수천 달러, 많게는 만 달러 이상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호주의 각 주별로 교통위반 벌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 네, 요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컬처인에서는 관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네, 가족에게서 받아야 할 위로를 이제는 AI나 온라인 가상 부모에게서 찾는 MZ세대. 그 현상이 의미하는 사회적 변화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럼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5월 6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짐 차머스 연방장관은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S 소속 무장 세력과 연관이 있는 여성 및 어린이 일행이 호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에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 중앙은행의 최근 금리 결정이 호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연방 장관은 오는 12일 밤에 발표될 연방 예산안이 이에 따라 긴축에 중점을 줄 것이며 상당한 지출 삭감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는 사안이며 글로벌 요인들이 계속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어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4: Australians are already paying a very hefty price for this war in the Middle East and the decision taken by the Independent Reserve Bank will make that harder.
1: 차머스 연방장관은 호주인들은 이미 중동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호주 중앙은행이 내린 이번 결정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은 정부 지출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지출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어제 발표된 결정 이후 중앙은행 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어디에도 정부 지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정부 지출이나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S 소속 무장 세력과 연관이 있는 여성 및 어린이 일행이 호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시리아 북동부 알로주 수용소에서 수년간 지내온 이들이 귀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호주인 가족들은 수년 동안 이 수용소를 떠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 여성 4명과 어린이 9명의 송환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2014년부터 귀국 가능성에 대비해온 보안기관들과 이미 감시 체계를 마련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이 그룹의 구성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These are people who have made what is a horrific choice to join a dangerous terrorist organization.
1: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이들은 위험한 테러 조직에 가담하고 자녀들을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한 끔찍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 이 집단 중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은 누구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 및 인근 해역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표적으로 삼고 주요수로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을 위한 노력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6: Okay, under no circumstances can we ever allow them to normalize the fact that they get to blow up commercial ships and put mines in the water.
1: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상선을 폭파하고 해상에 기뢰를 설치하는 행위를 정상화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그들의 선박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모든 선박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그들의 선박도 빠져나갈 수 없다며 이는 전쟁 행위가 아닌 방어적 조치일 뿐이고 그들이 결정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 시도도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이 같은 경고를 게시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주사 대신 코 스프레이 형태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와 호주 남우주주는 2세에서 4세 아동에게 퀸즐랜드는 2세에서 5세, 서호주는 2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2025년 독감 관련 사망자는 전 연령 합산 1,700명으로 전국 도로 사망자 수보다 수백 명 더 많았습니다. 호주 국립예방접종연구감시센터의 크리스틴 맥카트니 소장은 어린이는 중증 감염에 더 취약한 만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10,000 families impacted by the hospitalization of their child since 2022. More than 6% of those in
1: 맥카트니 소장은 2022년 이후 자녀의 입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정이 1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 중 6%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5세 아이가 독감으로 입원할 위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며 바로 이 때문에 정부 지원 백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분쟁 여파 연료 위기 속에 호주에서 전기차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4월 호주에서 팔린 전기차는 15,400대 이상으로 두 달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규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는 6대 중 1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 판매는 30% 감소, 디젤 차량은 21% 줄었습니다. 이번 집계는 연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전기차 할인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맹비난에 대응해 무기산업에 쏟아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 태생의 첫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은 세계 기아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자금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8: Self-defense has traditionally always been allowed by the church. So,
1: 레오 14세 교황은 오늘날 정당한 전쟁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우리는 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핵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이라는 개념 전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무기를 찾고 무기 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대화에 나서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항상 믿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다음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극단주의

0: SBS Audio is supported by advertising.
1: You know that thing where you get an amazing pair of shoes at a really great price and want to tell everyone about it? Yeah, so do we. Here at Designer Shoe Warehouse, we'll give you something to brag about. Like the latest styles from brands you love, or the trends everyone's obsessing over, or shoes that make you feel like, well, you. So go ahead, show off a little. Find shoes that get you at prices that get your budget. Head to your DSW store or dsw.com today. DSW, let us surprise you.
2: 연방장관은 지금까지는 위협 행위자들이 게임과 함께 또는 게임과 연계된 채팅 앱에서 사용자와 접촉하려 할 때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다며 정확히 말하면 실제 사람이라기보단 악의적인 행위자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사람이어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봇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목소리가 더 젊게 들리도록 모방되거나 심지어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19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브리즈번, 곳에 따라 흐리고 17도에서 27도. 퍼스, 맑습니다. 11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흐리고 10도에서 17도. 캔버라, 소나기 가능성 있고 3도에서 12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6도에서 13도. 다윈, 맑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비 내리고 13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6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3: I'm here on the job site with Dale, who's a framing contractor.
4: Hey, good morning.
3: Dale traded up to Geico Commercial Auto Insurance for all his business vehicles. We're here where he needs us most.
4: Yep, they sure are.
3: We make it easy for him to save on all his insurance needs, all in one place, with coverage that fits his business and bottom line. Oh, I shouldn't have looked down.
4: It's all right.
3: We're so far up here.
4: Look at me. Take a deep breath.
3: Oh, I'm good. So good.
5: Get a commercial auto insurance quote today at geico.com and see how much you could save. It feels good to Geico.
6: SBS Audio.
7: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8: 여기요, 다리야. 준비하려면
9: SBS Chill.
10: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1: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2: SBS Hindi uplabd karwata hai.
13: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14: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6: sbs.com.au/audio.
15: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6: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21이 부릅니다. I Love You.
9: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우리 삶과 밀접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먼저 호주에서 운전을 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달러, 또 많게는 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네, 주마다 다른 교통 벌금의 기준과 또 가장 비싼 위반 사례를 짚어봅니다. 이어서 친절한 경제에서는 요즘 청년 세대가 부모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집값과 생활비 그리고 늦어진 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컬처인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를 이제는 가족이 아닌 가상 부모에게서 듣는 MZ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위로마저 소비하는 시대,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운전 한번 잘못하면 만 달러. 네, 호주에서 운전하다가 받는 벌금 생각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위반 종류에 따라 수천 달러는 물론이고요. 많게는 만 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가장 비싼지, 또 주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Explainer. 호주에서 운전할 때 가장 비싼 벌금은 무엇일까요? 과속일까요? 아니면 안전띠 미착용일까요? 혹은 신호위반일까요? 보험비교 서비스 아이슬렉트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일부 주에서는 최대 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차량에 태웠을 경우에도 수천 달러에서 최대 8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역시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퀸즐랜드 주에서는 1251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주에서도 수백에서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호주는 주별로 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반이라도 벌금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오늘 익스플레이너 시간에는 주별 벌금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사우스웨일스 주입니다. 네, 시속 45km 이상 과속을 하다 적발이 되면 3,0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보다 약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네, 적색 신호등에서 정차하지 않으면 562달러의 벌금이, 또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면 84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거나 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최대 2,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27,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팔이나 손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다 걸리면 349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퀸즐랜드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운전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지역이 바로 퀸즐랜드주입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8,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251달러로 다른 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1,676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45km 이상 과속 시 1,01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미등록 차량 운전도 같은 수준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차량에 18세 미만이 탑승한 상태에서 흡연할 경우 $332에서 $80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반면 반려견 관련 벌금은 $277 수준으로 다른 주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네, 나무주 주는 상대적으로 과속 벌금이 높은 편입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할 경우 $955에서 $1954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할 경우 최대 $7,500, 보험 없이 운전을 하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실렉트는 호주의 교통벌금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만큼 교통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호주 도로에서는 1,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운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실렉트는 벌금과 벌점 제도가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3: All across America, Spectrum Business is helping small businesses do more within their budget. Like in Rochester, we're at this computer coding class where fiber-powered internet keeps ideas flowing free forever. And in Austin, our fast, reliable internet lets this gym stream classes all day.
4: One more, let's go.
3: Free forever. Get business internet advantage free forever when you get 4 mobile lines. Visit spectrum.com/freeforlife to find out how. Spectrum Business. Spectrum internet is powered by fiber and connected to the premises by coaxial lines.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5: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6: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7: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5: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8: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9: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0: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2030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 바로 부모만큼 잘 살 수 있을까일 겁니다. 네, 집값은 너무 올랐고요. 또 생활비 부담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반드시 더 안정적으로 살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홍태경 PD와 함께 이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세요.
2: 네, 일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들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재정적인 안정은 더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11: 그렇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E61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평생 직업 생활 동안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현재 주택가격 부담이나 임금 정체, 또 생활비 상승 등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은퇴 시점에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젊은 근로자들이 부모 세대들보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네, 좀 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11: 네.
2: 아, 총소득이 많아지면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어야 하는 건데 좀 반대로 불안정해진다고 하니까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11: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평생 벌 수 있는 총소득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 네.
11: 이 보고서는 2023년 35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평균 소득은 약 9만 달러였는데요.
2: 네.
11: 1980년대 후반 당시에 35세 평균 소득보다 거의 80%가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2: 네.
11: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35세 가구의 중간 자산은 약 38만 달러로 이전 세대 같은 연령대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호주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늦게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2: 네.
11: 즉 돈을 버는 시기가 더 늦어진다는 얘기고요.
2: 네네.
11: 근로생활 초반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2: 네, 초반의 부담이라면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1: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대학 학비, 즉 HELP 학자금 대출, 그리고
2: 네.
11: 주거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렌트비 말이죠.
2: 네네.
11: 연구에서는 이것을 초기 부담 비용, 즉 인생 초반에 비용이 몰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2: 네.
11: 예전에는 그래도 취업하면 바로바로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학자금 대출이나 렌트비, 또 생활비까지 겹치면서 돈을 모으는 시기 자체가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 네, 특히나 뭐 요즘 청년 세대들을 보면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빚부터 안고 출발한다.
11: 네. 네,
2: 이런 느낌 바로 아마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좀 전에 35세 기준 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청취자 입장에서는 내 얘기는 아닌데 아마
11: 네.
2: 이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 네.
2: 네, 현실적인 체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1: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는 젊을 때부터 잘 벌었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 초기 부담 비용이 커지면서 초반에는 힘들지만 더 긴 경력 기간에 더 많은 연금 자산을 충족 할 수 있어서
2: 네.
11: 나중에 가서 더 많이 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11: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안젤라 잭슨 경제학자 말에 따르면 호주는 일반적으로 소득 이동성이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2: 네.
11: 극소수의 부유층과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지만 젊은 근로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경력을 시작하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네, 이 앞서 언급한 초기 부담 비용 이해가 가는데요.
11: 네.
2: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작이 늦어졌을까요?
11: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입니다.
2: 네.
11: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육기간이 길어진 거고요.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이나 캐주얼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죠.
2: 그렇죠.
11: 네, 결국 본격적인 커리어 시작이 한층 더 늦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도 더 느려지게 된 겁니다.
2: 네, 그러니까 이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돈을
11: 네.
2: 모으는 시기도 늦어지고 또 여전히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빚은 또 존재하는 거네요.
11: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데요.
2: 네.
11: 또 잭슨 경제학자는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 역시 임금 상승률 둔화와 유학생 및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11: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근로자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고 그 임대료를 더 오랫동안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1: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 소득 증가율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전반에 걸쳐서는 이익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 그렇군요. 네, 이 결국은 호주에서 가장 큰 문제
11: 네.
2: 역시나 이 주거 문제가 재정적 불안정성에 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11: 네.
2: 네, 예전에는 열심히 모으면 집을 산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불안이 큰
11: 네,
2: 것이죠.
11: 맞습니다.
2: 네, 이 연구에서는 자산 자체는 비슷하지만 체감은 전혀 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11: 네, 35세 기준으로 자산을 보면 과거 세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유 요즘 젊은 세대들만의 특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네.
11: 집을 늦게 사게 되고 대신 슈퍼는 더 오래 쌓는다는 건데요.
2: 그렇군요. 네.
11: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입니다. 더 오래 렌트비를 내야 하고 자산 형성이 늦어진다는 점이 젊은 층의 불안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요즘은 이 집을 늦게 사는 만큼 렌트비를 훨씬 더 오래 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자산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11: 네.
2: 또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키운다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11: 네. 네,
2: 어떤 내용이죠?
11: 네, E61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노년층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횡재를 누린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11: 이 세대는 주택 및 자산 가치 상승이 노년기 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요.
2: 네.
11: 이런 자산 증가는 주로 기성세대 집값 상승으로 큰 자산 증가와 함께 그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고 또 현금화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2: 네.
11: 호주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이런 이익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2: 네.
11: 즉 상속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잭슨 경제학자는 이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재정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네, 결국에는 이 상속의 형태로 다음 세대로 부가 이동하겠군요.
11: 네.
2: 네, 과거에는 세대 간 격차,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와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2030 안에서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1: 네.
2: 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사회,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11: 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내 힘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립니다.
2: 그렇죠.
11: 부모로부터 네. 돈을 상속받는 것에는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2: 네.
11: 특히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상속이 꼭 기대만큼의 안정감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2: 네.
11: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2: 네.
11: 그리고 한편으로 연구에서는 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젊은 세대가 내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부모 자산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2: 네.
11: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동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2: 네, 그러면 결국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11: 네,
2: 이 질문일
11: 가장
2: 겁니다.
11: 중요하죠.
2: 네, 슈퍼제도도 있고 또 소득도 늘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할까요?
11: 네, 두 가지 이유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 네.
11: 바로 퇴직연금제도와 또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2: 네네.
11: 현재 호주의 의무 연금 납입률은 일반 근로소득의 12%고요. 호주 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잭슨 경제학자는 강조했습니다.
2: 네.
11: 그리고 연금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편안한 삶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자가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고 덧붙였는데요.
2: 네.
11: 자가주택이 없다면 소득 불안정과 노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잭슨 경제학자는 지적했습니다.
2: 네.
11: 그리고 보고서는 또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같은 장기적인 경제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주에서는 여전히 이 주택 소유 여부가 노후의 안정성과 굉장히 강하게 또 연동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11: 네.
2: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보고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제안하고 있나요?
11: 네, 보고서는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조정이나 GST 개편 같은 경제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네.
11: 결국 핵심은 이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인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젊은 세대의 평생 소득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초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큰 변화는 상속 여부에 따른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또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노후 안정의 핵심은 내 집 소유 여부라는 얘기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네, 고맙습니다.
10: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E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호주 청년 세대가 부모보다도 더 잘 벌어도 더 불안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숫자만 본다면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체감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게 요즘 청년 세대의 현실입니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불안은 커졌지만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쌓을 기회도 함께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컬처인으로 이어갑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세계.

0: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함일 수도 혹은 말 못할 무거운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바로 부모라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아주 기묘한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에 진짜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앱이나 SNS 속 가상 부모를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가족 해체의 마지막 신호일까요?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최근 외신에서 화제가 된 중국의 가상 부모 사례부터 우리 곁에 AI 부모 현상까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가상 부모라는 표현 아직은 좀 낯선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1: 네,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부모 역할을 하는 존재에게서 정서적 위로를 받는 건데요.
0: 네. 네,
1: 중국에서는 쇼폼 영상 플랫폼에서 가상 아버지, 가상 엄마 캐릭터가 등장해서 사용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네, 이런 아주 짧은 한마디인데 이 영상에 수백만 조회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실제 관계를 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0: 네. 네,
1: 중국의 도우인, 그러니까 글로벌 버전인 틱톡의 중국판 쇼클립 영상 플랫폼이죠.
0: 네.
1: 여기에 등장하는 판후첸과 장슈핑 부부의 영상 계정은 현재 팔로워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0: 와, 팔로워가 200만 명이면 뭐 사실상 국민 부모 같은 존재인데요.
1: 네.
0: 네, 영상 내용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실 영상 내용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딸 왔니? 밥 먹자 하고 웃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말 듣고 울었다. 진짜 우리 엄마보다 따뜻하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매일 수만 개씩 댓글에 달리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즉 이건 순간의 재미를 이끄는 단순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정서적 대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실제 돈을 쓰는 경제적도 현상으로도 번지고 있다고요?
1: 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고독 경제입니다.
0: 네. 네,
1: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Z세대의 90% 이상이 제품을 살 때 성능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 감정 서비스에 월 평균 약 180호주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18만 원에서 약 19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젊은 층에게 매달 19만 원의 지출,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1: 그렇죠.
0: 네, 무엇보다 감정을 돈으로 소비한다. 좀 예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 같아요.
1: 맞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던 위로와 공감의 감정이 이제는 필요할 때 선택해서 구매하는 서비스로 바뀐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관계 속에서 주어지던 감정이 지금은 플랫폼에서 돈을 주고 소비되는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0: 네,
1: 있죠.
0: 그렇다면 이 현상의 뿌리,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1: 여기에는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0: 네.
1: 핵심은 바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인데요.
0: 네.
1: 1950년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중국 인구는 5억 명대에서 약 9억 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0: 네네.
1: 이는 자원 부족과 경제 발전에 막대한 부담이 됐습니다. 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80년 한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요. 이 정책은 무려 3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0: 네, 사실 인구 억제는 뭐 효과가 있었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또 남녀 성비 불균형, 여기에 또 젊은 노동 인구 감소까지 좀 부작용도 컸었죠.
1: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2016년 1월 1일을 기해 전면 폐지됐고요.
0: 네.
1: 이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됐다가 현재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35년의 시간 동안 형성된 세대입니다.
0: 네.
1: 이 시기에 약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외동 자녀 세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0: 네, 그 세대가 지금의 이제 Z세대 중심이라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혼자 받으면서 자랐지만 또 동시에 그 기대와 부담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사랑은 집중됐지만 부담도 함께 집중된 세대인 거죠.
0: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압박도 뭐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한 자녀 정책이 낳은 서글픈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자녀만을 애지중지에 키운 부모에게 자식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의 부모는 더 노력해라, 멈추지 마라,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0: 네.
1: 청년들은 그 말 속에서 위로보다 압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듣기 어려운 말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0: 네.
1: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가상 부모입니다.
0: 네.
1: 중국의 국민 부모격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판후첸과 장슈핑 부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괜찮다. 나는 너 자체로 소중하단다. 현실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운 조건 없는 긍정이죠.
0: 네, 네. 결국 이 청년들이 이 조건 없는 긍정의 말을 돈을 주고라도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이런 흐름 사실 뭐 중국에만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한 자녀 가정인데 네. 한국에서도 뭐 자녀 한 명인 가정 너무너무 많고요.
1: 그렇죠.
0: 또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죠.
1: 맞습니다. 다만 좀 방식은 다릅니다.
0: 네. 네,
1: 중국이 영상 속 부모라면 한국은 대화하는 부모입니다. 바로 AI 챗봇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엄마처럼 말해줘, 아빠처럼 조언해줘 이렇게 역할을 지정하면 AI가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이죠.
0: 네.
1: 최근 한국 내 10대에서 2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 대화형 플랫폼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설정하는 페르소나 중 하나가 바로 다정한 부모였습니다.
0: 그렇다면 이 현실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좀 줄어드는 걸까요?
1: 네.
0: 네, 실제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너무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또 걱정도 드는데요.
1: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0: 네.
1: 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 넘습니다. 이는 즉 부모와 나누지 못한 감정적 교류가 디지털 대화로 전이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0: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AI가 실제 부모만큼 공감을 잘해줄까요?
1: 네, 실제 대화형 AI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좀 확실하게 네. 아실 것 같은데요. 취업에 실패한 한 청년이 AI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 또 떨어졌어. 나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AI는 거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늘 네 편이란다. 오늘 정말 많이 버텼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지 않는가입니다.
0: 네.
1: 현실의 부모라면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더 노력해야지. 다른 애들은 벌써 취업했는데.
0: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해. 막 그러면서.
1: 네.
0: 사실 위로보다 이 비교나 조언이 좀 먼저 나오기가 십상이죠.
1: 그렇습니다. 하지만 AI는 판단도 비교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저 끝까지 공감만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AI인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처음으로 혼나지 않고 위로받은 느낌이었다.
0: 그렇군요.
1: 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조건 없는 위로를 듣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오랫동안 조건 없는 위로를 듣지 못했다.
1: 네. 네.
0: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AI가 가짜인 걸 알잖아요. 근데
1: 네.
0: 가짜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걸까? 이 같은 현상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네.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0: 네.
1: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상적인 부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네, 현실의 부모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이미지를 외부의 대상, 즉 앞서 말씀드린 AI나 유튜버에 투사하게 됩니다.
0: 네.
1: 쉽게 말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0: 뭐 일종의 네. 그 정서적 대리만족이군요.
1: 네. 네.
0: 하지만 이게 계속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궁금한데요.
1: 네. 심리학자를 비롯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기지 상실을 우려합니다. 네. 원래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 상처받았을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점점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정서적 외주화가 심해지면 정작 현실의 부모와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0: 네. 네,
1: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AI라는 도피처로 숨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 관계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0: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 이 한마디 위로가 아니라 압박으로 들리는 순간 우리 젊은 세대들 네, 그 관계를 떠나게 되는군요.
1: 네.
0: 네. 세대의 변화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 조금은 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1: 네. 저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정하게 하지만 그건 역시
0: 압박으로 또 들릴 수 있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현실 부모와 달리 가상 부모가 주는 위로는 분명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는 갈등도 책임도 시간도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 부모 현상을 기묘하다고 또 낯설다고 바라보기 전에 왜 지금의 청년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이 기계의 품에서 울고 있는지 그 고독의 깊이를 먼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네, AI는 1초 만에 건네는 이 쉬운 한마디, 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토록 꺼내기가 힘든 말이 되었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이 말이 화면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오가는 날,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시간, 컬처인 여정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5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용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AI는 단 1초 만에 건네는 이 한마디가 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토록 꺼내기가 어려운 말이 됐을까요? AI가 대신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는 한마디가 더욱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과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이창섭의 천상연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